0: 마 초샤 주데 너미무과 까까네 뱀무 기니티와 세디야마 리수시 노시 푸미시 안지리노데 화화 그여 화화
1: 요무 요로데 베치라타 아 그 스디야마나 요 잔인자다 야가마 야무나 원우 야마무나 아 그 루비야마 가자디 강하 구바 타바나 마마 와첼리 카자나 아가티제 과중하 카자과 오루디 베마르마나 지네티치 과조 르니스 노미네르과 르즈이냥하 메토치라타 카자루자관나 스베로베 보자보 메코 소라타 카자니 무코테스 과조아스 무코테스 과 냐마텔리당하 메능치라타 구바 타바 실레레자 아디 루비앙하 그스 무아브라타 루비아마 카자나 마주아요 파과마 시자와자 초패초자부나 팀무구팀과 지이구 지요타 디아가마 무아누카데나 으르르아디장아와 아무니 마파지자피니부다도 무아누카자 무과 티티주과주 요 지요타 디아가마 카자데 스제카자이레 무과티마데 과소니 마파 제자피 마파 마티예 마파 프리팅학

0: 엄마 초샤 주대 너밈과 까까네 뱀으로 티니 티와 세디 엄마 우리 수시 노시 품이시 아지리 노대 화화 그여 화화
1: 요모 요로대 베치라타 아 그 스디야마나 요 잔인자타 야가마 야문아 원우 야마문아 아 그 루비야마 가자디 강하 Kuba Tabana, Mama Wacheli Kadana, Agati de Quazunga Kazakwa, Olu di Bema Jimana Ginetti Chiquajo, Juniasu Nomi Nejigua, Juzui Nyanga Mato Chilata Kaza Luza Guana, Suvelove, Vozabo Mago Solata Kazani, Mukutes Quajuasu Mukutes Gua Nyamatili Danga Menan Chilata Kuba Taba Shile Leza Adi Lubianga Gusu Mavulata Lubiama Kazana Majuayo Kagama Shizawaza Chupechu Zabuna Timugutimugua Jigu Tsuyota Diagama Wanu Kadena Ulla di Jangawa Amunye Mapa Jiza Pini Budalo Wanu Kaza Mugua Titi Chukaju Yo Tsuyota Diagama Kazate Sije Kazile Mugua Timade Guasunye Mapa Jiza Pi Mapa马蹄叶马帕弗里廷哈

0: 엄마 초시 안 주대. 너미 무과 까까네 뱀은 티니 티와 세디 엄마 리수시 노시 푸미시 안지 리노대 화화 그연 화화
1: 有木有老代别去拉他，啊，可时间嘛呢？有咋能咋他？也干嘛也木啊？我弄也嘛木呢？啊，可路边嘛卡咋的看啊？古巴他巴呢？妈妈我这里，卡咋呢？啊，家提的瓜种啊，卡咋瓜？欧陆地白马日嘛呢？日南提去瓜就日年是，农民南日瓜日最一年啊。没错去拉他，卡咋路咋管呢？是为了为。无杂不，每个苏拉塔，卡扎尼，木古特斯瓜爵士，木瓜特斯瓜尼亚马提里当啊，没能吃拉塔，古巴塔巴是来来着，阿迪路边啊，可是我乌拉塔，路边嘛卡扎那马爵有，卡瓜嘛是在瓦扎，球拍球扎不那，提木古提木瓜只一个，只有他第二个嘛我能卡的那，饿了饿的叫我哇。阿姆尼，马帕吉扎皮尼布达鲁，我阿侬卡扎，我瓜提提就瓜就，有自由塔，第二个嘛卡扎的，世界卡扎伊嘞，我瓜提马的瓜索尼，马帕吉扎皮，马帕马提耶，马帕弗里廷哈。